기예야 기예야 기예야 따우따우 헤띠게야 따우따우 헤띠게야 까호코 하이하가 또다코나 까바루 테하가리 헤이 기예야 꽝네이 꼬테토케라 우호페야 왜 키미야나 이테 기예야 왜 키미야나 이테 기예야 코로와 아나 이로토 이테 아나 아이루가 이테 모두 스에 コロは穴色といて穴色がいてもトゥー